0: 您正在收听的是 FM 106.9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19기珲春시정부제68차상무회의가소집됐습니다珲春시안전생산위원회2026년제3차전체확대회의가소집됐습니다珲春시4개집단이길림성새일대관심사업선진집단칭호를수여받았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5월25일시정부시장이며관리위원회주임인장림국이19기시정부제68차상무회의를소집사회했습니다리저휘서선군박영호리위요림소지휘등이회의에참석했습니다회의에서는근일공무원상무회의성주정부상무회의정신을전달학습하고생태환경문제대조사대공개대정비전문행동사업방안종수학교교사현관리학교초빙관리개혁실시방법시행을심의했습니다회의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생태환경문제전면조사사업을잘하고그물식주단식조사를전개해관할구역과본용역에숨겨진류사문제및연관문제를깊이발굴해야합니다문제현황을명확히파악하고근원을찾아내며상세한문제장부를건립해후속의정밀치리를위한기반을탄탄히다져야합니다법률법규와업종규범을엄격히준수하고문제를시정하는적적말소하며견결이기존량을해소하고정량을억제해문제시정결과가심사와검사를이겨낼수있도록확보해야합니다전과정추적지령과동태관리통제를실행하고조사를형식적으로진행하거나시정을축소시행하며허위로말소하거나심지어속임수를쓰는등부정행위가적발될경우책임을역조응하고엄중히문책해전문행동이실제적인성과를이룩하도록확보해야합니다회의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현관리는종점을총괄에두고편제와일터기본면을안정시키며총괄적배치의전제하에학교에자주임용권한을남겨주어야합니다교정초빙은규범에종점을두고공개공평과공정을견제하며승진과강등진입과퇴출이가능한양성기제를형성해야합니다안정의최저선을지키고초빙인원을질서있게안치하며향촌학교와특수곤란교사에대해서는정책적편향을줘야합니다동태감축기제를건립하고데이터로교사배치가최적화됐는지대호의활력이증강됐는지를검사해야합니다피드백경로를원활히하고시행중발견된문제에대해서즉시수정하고보완해야합니다양성직함대우등부대정책을동시에연구해진정으로잘하고남길수있고유동할수있는양성국면을형성해야합니다다음소식입니다5월25일시정부시장이며시범구관리위원회주임인장림국이전시안전생산위원회2026년제3차전체확대회의를소집사회했습니다회의에서는수금평청소기가산서장치시심원현의탄광가스폭발사고에대해내린중요지시리강총리의회시정신을전달하고관련부문의회보를청취했습니다회의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조사정돈을강화하고안전생산우환을전력으로제거해야합니다522심원탄광가스폭발사고에침통한교훈을깊이섭취하고문제를유추해내며사상과행동을수금평청소기의중요지시정신에절실히통일시키고유산사고가우리시에서발생하는것을견결히두절해야합니다응급소방공안시장감독주택건설상무민정등부문에서는여름철화재특점에비추어인원밀집장소인하폭발성장소창고비축물류장소고층건물등중점부위에대한화재우한검사정돈을가강해야합니다일로일소장소의소방안전을중점적으로잘틀어지고도로변상가로후소구역임대주택등구역에대한순찰과검사를가강해작은불로인한인명피해사고를견결히방지함으로써 전시 소방 안전 형세의 지속적인 평온을 확보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홍수방지 감염대책 준비를 전면적으로 잘해야 합니다. 응급 대비책을 서둘러 수정 보완하고 저수지, 하천 재방, 노후 위험 주택, 산홍수 지질재해 다발 지역, 저지대 침수 다발 지역 등 종점 지역의 순찰과 위험 조사를 강화해야 합니다. 제때 응급 훈련을 조직해 각급 책임 일꾼이 위험 상황, 재해 상황에 직면했을 때의 지휘 결체, 과학적 지령과 응급 처리 능력을 단련해야 합니다. 홍수방지 물자의 비축과 갱신을 잘해 관건적 시기에 내놓을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24시간 당직과 지도일꾼 인솔 제도를 엄격히 집행해 일단 위험 상황과 재해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규정에 따라 보고해야 하며 지연 보고, 누락 보고, 은폐 보고 등 현상의 발생을 단호히 방지해야 합니다. 리조휘, 서선군, 박영호, 리위, 유림, 소지휘 등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전에 길림성 세일대 관심사업위원회 길림성 정신문명건설판공실에서는 전성 세일대 관심사업 선진집단과 선진일꾼들을 연합표창했습니다. 훈준시 4개 집단이 길림성 세일대 관심사업 선진집단으로 선정돼 훈춘시에서 세일대를 관심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봉사하는 사업에서의 두드러진 성과와 시범 선도 역할을 충분히 전시했습니다. 그날의 훈춘시에서는 시종 세일대 관심사업에 고도의 종시를 돌리고 숙근평 총석의 세일대 관심사업의 중요 논술 정신을 깊이 있게 관철 시달했으며 덕을 쌓고 사람을 육성하는 근본 임무를 단단히 들어주고 오로우세를 충분히 발휘했습니다. 청소년들에 대한 사상인도, 법치교육, 권익보호, 성장관심 등 종점사업에 초점을 맞춰 가정학교 협동 6인 기제를 지속적으로 건전화하고 홍색교육, 법률보급선전, 애심지원, 심리상담 등 일련의 실천활동을 혁신적으로 전개해 정성으로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보가 호황했습니다. 본방송국 소식입니다. 전국 문명도시 건설 사업이 전개된 이래 훈춘시 근해 가두에서는 주거 환경의 두드러진 취약점에 모를 받고 정밀하게 힘을 내요 시달을 억세게 틀어지면서 전역에서 문명도시 건설 환경 정돈 재고 행동을 추진함으로써 관할구역 면모와 주거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행동 가운데서 근해 가두에서는 훈춘시 도시관리종합행정집법대대 밀각공동건설단위와 연합으로 위생사각지대, 무단가건축, 녹지 채소재배 등 종점 난제에 초점을 맞추고 전방위적으로 철저한 환경정돈 공략을 전개했습니다. 사업일꾼들은 주동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시건설정책과 환경정돈의 의의를 선전하고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배합하고 주동적으로 정돈에 참여하도록 인도해 도시건설과 공동치리 합력을 응집했습니다. 목전까지 근해 가두에서는 루계로 무단가건축 176곳을 철거하고 위생사각지대 262곳, 잡동산이 적치점 273곳을 정리했으며 150여 차량의 쓰레기 총 200여 톤을 정리하고 도로 점용 영업 51곳을 규범화했습니다. 또한 제멋대로 밭을 만들고 채소를 심는 행위를 전면적으로 시정했고 2만 4천 평방미터의 토지를 평정했으며 불법 채소 재배 현상을 완전히 두절시켰습니다. 동시에 녹화 수준 승격 사업을 추진하고 녹색 식물 3만 평방미터를 보식했으며 무물업소 구역 및 외곽 공공 녹지의 식물 보식 사업을 확실히 시달했습니다. 다음 기자가 기상 부문에서 요약한 데 따르면 이번 주 총체적 날씨 추세는 기온이 현저히 높고 강수는 정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시 평균 기온은 섭씨 18도 좌우로 평년 같은 시기보다 2.6도 정도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기온은 기복이 커서 26일에는 기온이 비교적 높고 27일부터 기온이 내려가며 30일부터 다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시 평균 강수량은 15mm 내지 20mm로 평년 같은 시기와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혼촌시 기상부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기온이 높고 강수가 정상이므로 각 향진에서는 묘기 전간 관리를 잘하고 벼 이식을 다그치며 제때 모종을 검사하고 보충해야 합니다. 27일부터 28일까지는 비가 내려 로면이 미끄럽고 가시도가 낮아지므로 교통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초량 차량은 신중하게 운전해야 합니다. 이번 주 전개는 산림화재 위험 기상 등급이 비교적 높고 29일에는 풍력이 비교적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방풍 방화 사업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번 주는 기온 파동이 많고 아침 저녁에는 서늘하기에 도시 농촌 군중들은 옷을 적절히 증감해 감기 등 질병을 예방해야 합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일전에 훈촌시 인민병원에서는 지혜 약품 안전망 과학적 전파 수도 예방 주제 과학보급 활동을 개최하고 수도의 전파 경로, 일상 방호, 백신 접종 등 내용을 설명해 실용적이고 알기 쉬운 건강 지식을 교정에 전했습니다. 훈촌시 제2실험소학교에서는 그늘의 생물 다양성 보호 주제 과학보급 강좌를 개최했습니다. 강좌는 생물 다양성의 함의, 가치, 및 생태 환경을 보호하는 중요한 의의 등 방면을 둘러싸고 강의를 전개해 학생들이 자연을 존중하고 애호하는 문명 리념을 수립하도록 인도하고 작은 일부터 시작해 생태 가원을 수호하는 의식도 불러일으켰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19기珲春시정부제68차상무회의가소집됐습니다珲春시안전생산위원회2026년제3차전체확대회의가소집됐습니다珲春시4개집단이길림성새일대관심사업선진집단칭호를수여받았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5월25일시정부시장이며관리위원회주임인장림국이19기시정부제68차상무회의를소집사회했습니다리저휘서선군박영호리위요림소지휘등이회의에참석했습니다회의에서는근일공무원상무회의성주정부상무회의정신을전달학습하고생태환경문제대조사대공개대정비전문행동사업방안종수학교교사현관리학교초빙관리개혁실시방법시행을심의했습니다회의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생태환경문제전면조사사업을잘하고그물식주단식조사를전개해관할구역과본용역에숨겨진류사문제및연관문제를깊이발굴해야합니다문제현황을명확히파악하고근원을찾아내며상세한문제장부를건립해후속의정밀치리를위한기반을탄탄히다져야합니다법률법규와업종규범을엄격히준수하고문제를시정하는적적말소하며견결히기존량을해소하고정량을억제해문제시정결과가심사와검사를이겨낼수있도록확보해야합니다전과정추적지령과동태관리통제를실행하고조사를형식적으로진행하거나시정을축소시행하며허위로말소하거나심지어속임수를쓰는등부정행위가적발될경우책임을역조응하고엄중히문책해전문행동이실제적인성과를이룩하도록확보해야합니다회의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현관리는종점을총괄에두고편제와일터기본면을안정시키며총괄적배치의전제하에학교에자수임용권한을남겨줘야합니다교정초빙은규범에종점을두고공개공평과공정을견제하며승진과강등진입과퇴출이가능한양성기제를형성해야합니다안정의최저선을지키고초빙인원을질서있게안치하며향촌학교와특수곤란교사에대해서는정책적편향을줘야합니다동태감축기제를건립하고데이터로교사배치가최소화됐는지대우의활력이증강되는지를검사해야합니다피드백경로를원활히하고시행중발견된문제에대해서즉시수정하고보완해야합니다양성직함대우등부대정책을동시에연구해진정으로잘하고남길수있고유동할수있는양성국면을형성해야합니다다음소식입니다5월15일시정부시장이며시범국관리위원회주임인장림국이전시안전생산위원회2026년제3차전체확대회의를소집사회했습니다회의에서는수금형청소기가산서장치시심원현의탄광가스폭발사고에대해내린중요지시리강총리의회시정신을전달하고관련부문의회보를청취했습니다회의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조사정돈을강화하고안전생산우환을전력으로제거해야합니다522심원탄광가스폭발사고에침통한교훈을깊이섭취하고문제를유추해내며사상과행동을수금평청소의중요지시정신에절실히통일시키고요산사고가우리시에서발생하는것을견결히두절해야합니다응급소방공안시장감독주택건설상무민정등부문에서는여름철화재특점에비추어인원밀집장소인하폭발성장소창고비축물류장소고층건물등중점부위에대한화재우환검사정돈을가공해야합니다일로일소장소의소방안전을중점적으로잘틀어지고도로변상가로후소구역임대주택등구역에대한순찰과검사를가강해작은불로인한인명피해사고를견결히방지함으로써 전시 소방 안전 형세의 지속적인 평온을 확보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홍수 방지 가뭄 대처 준비를 전면적으로 잘해야 합니다. 응급 대비책을 서둘러 수정 보완하고 저수지 하천 재방, 노후 위험 주택, 산홍수 지질재해 다발 지역, 저지대 침수 다발 지역 등 중점 지역의 순찰과 위험 조사를 강화해야 합니다. 제때 응급 훈련을 조직해 각급 책임 일꾼이 위험 상황, 재해 상황에 직면했을 때의 지휘 결체, 과학적 지령과 응급 처리 능력을 단련해야 합니다. 홍수 방지 물자의 비축과 갱신을 잘해 관건적 시기에 내

나올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24시간 당직과 지도 일꾼 인솔 제도를 엄격히 집행해 일단 위험 상황과 재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규정에 따라 보고해야 하며 지연 보고, 누락 보고, 은폐 보고 등 현상의 발생을 단호히 방지해야 합니다. 리조휘, 서선군, 박영호, 리위, 유림, 소지휘 등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전에 길림성 세일대 관심사업위원회 길림성 정신문명건설 판공실에서는 전성 세일대 관심사업 선진 집단과 선진 일꾼들을 연합 표창했습니다. 훈촌시 4개 집단이 길림성 세일대 관심사업 선진 집단으로 선정돼 훈촌시에서 세일대를 관심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봉사하는 사업에서의 두드러진 성과와 시범 선도 역할을 충분히 전시했습니다. 그늘레 훈촌시에서는 시종 세일대 관심 사업에 고도의 종시를 돌리고 숙근평 청석의 세일대 관심 사업의 종요 론술 정신을 깊이 있게 관철 시달했으며 덕을 쌓고 사람을 육성하는 근본 임무를 단단히 틀어주고 오로우쇠를 충분히 발휘했습니다. 청소년들에 대한 사상 인도, 법치 교육, 권익 보호, 성장 관심 등 중점 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가정 학교 협동 6인 기제를 지속적으로 건전화하고 홍채 교육, 법률 보급 선전, 애심 지원, 심리 상담 등 일련의 실천 활동을 혁신적으로 전개해 정성으로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보강했습니다. 본방송국 소식입니다. 전국 문명도시 건설 사업이 전개된 이래 훈촌시 근해가도에서는 주거 환경의 두드러진 취약점에 모를 박고 정밀하게 힘을 내어 시달을 억세게 토로지면서 전역에서 문명도시 건설 환경 정돈 제고 행동을 추진함으로써 관할구역 면모와 주거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행동 가운데서 근해가도에서는 훈촌시 도시관리 종합행정집법 대대 밀각 공동건설 단위와 연합으로 위생 사각지대, 무단 가건축, 녹지 채소 재배 등 중점 난제에 초점을 맞추고 전방위적으로 철저한 환경 정돈 공략을 전개했습니다. 사업일꾼들은 주동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시건설 정책과 환경 정돈의 의의를 선전하고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배합하고 주동적으로 정돈에 참여하도록 인도해 도시건설과 공동치기 협력을 응집했습니다. 목전까지 근해가도에서는 루계로 무단 가건축 176곳을 철거하고 위생 사각지대 262곳, 잡동사니 적치점 273곳을 정리했으며 150여 차량의 쓰레기 총 200여 톤을 정리하고 도로 점용 영업 51곳을 규범화했습니다. 또한 제멋대로 밭을 만들고 채소를 심는 행위를 전면적으로 시정했고 2만 4천 평방미터의 토지를 평정했으며 불법 채소 재배 현상을 완전히 두절시켰습니다. 동시에 녹화 수준 승격 사업을 추진하고 녹색 식물 3만 평방미터를 보식했으며 무물업소 구역 및 외곽 공공 녹지의 식물 보식 사업을 확실히 시달이었습니다. 다음 기자가 기상 부문에서 요약한 데 따르면 이번 주 총체적 날씨 추세는 기온이 현저히 높고 강수는 정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시 평균 기온은 섭씨 18도 좌우로 평년 같은 시기보다 2.6도 정도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기온은 기복이 커서 26일에는 기온이 비교적 높고 27일부터 기온이 내려가며 30일부터 다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시 평균 강수량은 15mm 내지 20mm로 평년 같은 시기와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훈촌시 기상 부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기온이 높고 강수가 정상이므로 각 향진에서는 묘기 전간 관리를 잘하고 벼 이식을 다그치며 제때 모종을 검사하고 보충해야 합니다. 27일부터 28일까지는 비가 내려 로면이 미끄럽고 가시도가 낮아지므로 교통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출행 차량은 신중하게 운전해야 합니다. 이번 주 전개는 산림 화재 위험 기상 등급이 비교적 높고 29일에는 풍력이 비교적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방풍 방화 사업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번 주는 기온 파동이 많고 아침 저녁에는 서늘하기에 도시 농촌 군중들은 옷을 적절히 증감해 감기 등 질병을 예방해야 합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일전에 훈촌시 인민병원에서는 지혜 약품 안전망, 과학적 전파 수도 예방 주제 과학보급 활동을 개최하고 수도의 전파 경로, 일상 방호, 백신 접종 등 내용을 설명해 실용적이고 알기 쉬운 건강 지식을 교정에 전했습니다. 훈촌시 제2실험소학교에서는 그늘의 생물 다양성 보호 주제 과학보급 강좌를 개최했습니다. 강좌는 생물 다양성의 함의, 가치 및 생태 환경을 보호하는 중요한 의의 등 방면을 둘러싸고 강의를 전개해 학생들이 자연을 존중하고 애호하는 문명 리념을 수립하도록 인도하고 작은 일부터 시작해 생태 가원을 수호하는 의식도 불러일으켰습니다.

0: 5월 15일 우리 성에서는 수금평 총서기가 산소 장치 시 심원현의 탄광 가스 폭발 사고에 대해 내린 중요 지시 정신을 전달 학습 건설했습니다. 성당위석의 환강이 연설하고 우리 성 안전 생산, 홍수 방지와 재해 구조 등 사업에 대해 배치와 포치를 진행했습니다. 환강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여러 건의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각지 각 부문에서는 교훈을 섭취하고 이를 경계로 삼아 시시각각 방심할 수 없는 책임감을 증강하며 못박기 정신으로 안전생산을 잘 풀어줘야 합니다. 표면과 근본을 함께 다스리고 경상적으로 꾸준히 풀어주며 탄광과 비탄광 광산, 교통안전, 위험화학품, 꽃불과 폭죽, 풍경구 등 중점 분야에 초점을 맞춰 본 지역 본 분야에 존재하는 징후성 문제를 참답게 검시해야 합니다. 각종 위험과 잠재적 위험을 깊이 있게 조사 정돈하고 중특대 안전사고와 극단적인 사건의 발생을 단호히 두드려 개혁과 발전이 안전하고 안정된 환경을 창조해 줘야 합니다. 환강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장마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성 상하에서는 반드시 최저선 사유, 극한 사유를 확고히 수립하고 극단적인 날씨에 대한 극도의 경각성을 유지하며 홍수방지 사업을 조금 더 늦추지 말고 잘 풀어지며 사전에 만단의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예방이 구조보다 우선임을 견지하고 산사태, 하천 입구, 위험 저수지, 도로 교량과 암구, 폐광 저류지 등 취약한 환절과 중요 부위를 조시하면서 순찰과 위험 제거를 강화해 안전한 장마기를 보내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응급 대비책을 보완하고 실전 훈련을 잘 풀어주며 당직 근무를 강화하고 인원, 장비, 물자를 미리 배치하면서 준비에 만반을 기하고 엄격한 방비와 사수로 인민 대중의 생명 재산 안전을 절실히 수호해야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의료 더하기 양로 더하기 관광의 신형 양로 모식을 추진하는 모범 대상으로서 훈천시 반산 이양봉사 중심은 즐거운 양로, 의료 양로 융합을 특색으로 전업 의료, 쾌적한 양로, 아름다운 관광 거주를 서로 융합시켜 연변 지역 양로 관광 거주의 우선 선택지로 됐습니다. 오전 9시 반산 이양봉사 중심 활동실에서는 경쾌한 리듬에 맞춰 20여 명의 노인들이 넘치는 정력으로 박수 체조를 하고 있었는데 즐거운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노인들이 이곳에서 진정으로 노년에 의지할 곳이 있고 병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중심에서는 전문 의료팀을 구성했습니다. 이와 함께 고령자 맞춤형 설비를 꾸준히 갖추고 세부적인 부분까지 신경 써 노인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평 노인은 올해 80세 고령입니다. 반산 이양봉사 중심에서 2년여간 생활한 이야기를 하며 노인은 흡족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반산 이양봉사 중심에서는 훈천시 중의병원의 자원 우세 의탁해 의식 동원, 약식 동용 원리를 준수하면서 맞춤형 약선을 제공해 노인들의 체질을 조절해주고 있습니다. 또 건강검진과 재활, 간호동 봉사를 장기적으로 전개하고 현대의학과 전통 식이요법을 융합시키면서 전천후로 노인들의 심신 건강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5월 25일 훈천시 인민검찰원에서는 검찰 사랑 40년 손잡고 미래로 주제 검찰 개방일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이는 새시대 검찰 선전주간 활동이 전면 가동됐음을 상징합니다. 이번 선전주간은 검찰 사랑과 동행, 밝게 성장을 주제로 6월 2일까지 이어지며 미성년자 사법 보호에 초점을 맞춰 변경 지역 미성년자들에게 풍성한 법치 선물을 전하게 됩니다. 활동 현장은 뜨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훈천시 여러 소학교의 사생들이 초청을 받아 검찰기관을 방문하고 법치 체험관으로 변신했습니다. 검찰원 삼일꾼들은 알기 쉬운 언어와 생동한 안건 처리 사례를 통해 안건으로 법 해석 선전을 전개하면서 딱딱한 법률 조항을 따뜻하고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바꾸어 아이들이 자보 의식을 높이고 법치 관념을 수립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이어 사생들은 검찰 문화구역 훈촌 미성년자 법치 교육 기지를 차례로 참관하면서 검찰 사업의 일상을 가까이에서 요해하고 사법의 위험과 온도를 직관적으로 감수했습니다. 소개에 따르면 이번 활동은 길림성 미성년자 보호 조례에 초점을 맞추어 가정, 학교, 사회, 인터넷, 정부, 사법 6대 보호 요구를 둘러싸고 사례 해독, 직능 선전 등 형식을 통해 미성년자 보호 관련 법률 지식을 보급하고 군중들의 법치 의식을 높이게 됩니다. 동시에 전국 미성년자 검찰 사업 창설 40주년의 경의를 드리고 훈촌 미성년자 검찰 사업이 미성년자 성장의 길을 호황하는 과정에서의 조치, 성과와 경험을 체계적으로 전시했습니다. 활동은 훈촌 변경 민족 지역에 실제 입각해 조선어 법률 보급 자료도 함께 제작하고 소수민족 및 외국 국적 미성년자의 수요까지 함께 고려함으로써 법치 선전에 전면 피복을 실현했습니다. 본 방송국 소식입니다. 훈촌시 불연회에서는 그늘의 반석진 반석촌에 가서 2026년 연변주 여성과학기술 농업현강 조력직통차 건강봉사 전문 활동을 개최하고 종이 건강봉사를 변경 여성 군중들의 집 문앞까지 보내 건강에너지 부여로 변경진흥과 향촌 발전에 조력했습니다. 활동은 훈촌시 중의병원 의사를 초청해 현장 수업을 진행하고 중점적으로 심내혈관 중이복원, 부인과 건강 등 지식을 둘러싸고 설명을 진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 중의학 진료를 전개해 진맥, 혈압 측정, 1대1 건강 자문 등 친절한 봉사를 제공하고 여성 군중들의 일상 복원, 만성병 조리, 부인과 양호 등 방면의 의문에 대해 내심하게 해답함으로써 건강관리 능력과 자기방어 의식을 절실히 향상시켰습니다. 다음 단계의 훈촌시 불연회에서는 지속적으로 교량 뉴대 역할을 발휘하면서 과학기술, 건강, 기능 등 하향 봉사를 상시적으로 전개하고 여성과학기술 농업현강 조력직통차의 함의를 부단히 풍부히 하며 더욱 많은 양질자원, 따사로운 봉사를 신변에 보내게 됩니다. 또한 광범한 여성 군중들을 인솔해 건강한 신체와 정신, 포만된 열정으로 향촌 진흥, 변방 수호와 공고 사업에 뛰어들어 훈촌의 고품질 발전에 여성의 역량을 이바지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공원 광장은 시민들이 휴식과 운동을 즐기는 중요한 장소일 뿐만 아니라 도시 문명 형상을 보여주는 창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훈촌시 일부 유원 광장에는 공공시설의 로화와 파손, 고장과 오작동, 오염과 무질서 등 문제가 존재해 시민들의 체험에 영향을 주고 안전 우환까지 초래하며 도시 문명 형상에도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유원 광장 안에는 산책 보도의 타일이 움직이고 로면이 갈라지거나 움푹 패여 물이 고여 있습니다. 랑간과 쓰레기통 등 시설도 뚜렷이 훼손되었고 휴식용 의자는 페인트가 벗겨지고 목재가 썩거나 의자면이 갈라지고 나사가 풀려 있으며 운동기구는 녹이 슬고 로우화되고 일부 부품이 떨어져 나가 안전 우환을 초래합니다. 일부 구역에는 아직도 녹지 훼손, 지면 쓰레기, 벽면 낙서 등 문제가 존재합니다. 공공시설을 보호하는 것은 모든 시민의 책임입니다. 관련 부문에서 전문 검사를 적극 전개해 문제 장부를 건립하고 파손된 시설에 대해 제때 보수, 교체, 보강 작업을 진행하며 일상적인 청소와 녹화, 양호 력도를 높이고 순찰 빈도를 늘여 도시 정밀화 관리를 실현할 것을 건의합니다. 또한 평범한 시민들이 주변 공공시설을 자각적으로 애호하고 함부로 훼손하거나 녹지를 밟고 쓰레기를 마구 버리는 행위를 삼가해 깨끗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유원 환경을 함께 지켜 문명도시 상시화 건설에 조력할 것을 호소합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5월 26일 훈촌시 제2실험소학교 교육그룹에서는 훈촌시 유해공익협회와 연합으로 정 넘치는 6.1절 애심조학 곤경학생 후원식을 전개해 곤경학생들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도록 보장하고 소년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전면 발전에 조력했습니다. 훈촌시 제4소학교에서는 일전에 소향으로 동심 적시고 열독과 함께 성장 조제 활동을 개최하고 이야기, 연역 등 형식으로 학생들의 열독 열정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독서를 사랑하고 좋은 책을 읽으며 책을 잘 읽는 교정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영,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이제 5월도 며칠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변동 많은 날씨는 떠나기 아쉬운 듯 우리 곁에 머무를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으스스한 날씨가 이어질 때에는 몸이 저절로 움츠러드는데요. 이맘때 날씨는 워낙 변덕이 심하고 기온 기복도 심한 만큼 감기 지수 높습니다. 기온 변화에 따른 알맞은 옷차림으로 체온을 유지하는 건 기본이겠고, 농민 여러분들께서는 날씨 변화에 따라 알맞은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래 상세한 날씨 알려드리겠습니다. 군촌 최저 기온은 12도, 최고 기온은 22도. 춘화 최저 기온은 10도, 최고 기온은 23도. 하담은 최저 기온은 12도, 최고 기온은 23도. 양포 최저 기온은 13도, 최고 기온은 22도. 마천자 최저 기온은 12도, 최고 기온은 22도. 경신 최저 기온은 13도, 최고 기온은 20도. 반석 최저 기온은 12도, 최고 기온은 22도. 삼가사 최저 기온은 13도, 최고 기온은 23도. 영안 최저 기온은 12도, 최고 기온은 23도. 밀강 최저 기온은 11도, 최고 기온은 24도. 방천 최저 기온은 13도, 최고 기온은 18도.